0: 说是。
1: 姐，你才留给我吧。
0: 你真没出息，你不猜我猜。开来，大家一个人猜上一桌。
2: 猜
1: 猜猜
2: 猜
1: 猜
2: 猜猜猜猜
1: 猜猜猜猜猜猜猜
0: 村长说了，一定要提高警惕，加强操练。
2: 是，提高警惕，加强操练。
0: 现在